0: 아테나 칼레라 당포몰스 가다 창메타 멘톡 멘톡 스파사나 코만이 라모지랄 달라다 삼티득 파티 득식만에 메티게 갈레 치야즈나 가다 과 가다 고마코 멘톡포 죽스파 테네 코 루트만에 미탕체즈데 테네 코 쓰릭식 단 죽고스 치야즈나 콜 단 말다나 루트포 타사나 테네 루트포 가다 시찬송 바사나 코 샥타노 칼레라 소아 고마콜 단 죽스파 테네 코라 헤사발 단을 단 가다 루트 뮌뮌 살라 테네 코 안갈아 찬고리 가다 하시가 타가스탄라 테네 코스 캄산고리 송파사나 가다 이 장마가다 닥사 가주아 필요와 핑첸 남코 경첸테 장마가다 가다 모삼보 남라 다스티 나타 이 상마 초체 나타 장모 나코 필로와 핑스타나 데 나타 군 보체 나코 버테코 필로와 핑나 데 코양 스카마 차체 지그리 원고 손 파사나 나타 남라 텍스 조크 데모 손테 나타 토드모릭 밥세 핑나 데 코아 데 상마 조스 파사나 데 코 데아 갤라 갤라 차노 토리 나타 장모 용 축파이 갤라 바라 노고 필로와 핑나리
1: 그래서니 데이나 분자로 틀리 말페 테니야 이나 멘토 보나코 보나니 양이가 벤제 탑투 데니카 양 나타 라우 먹고 용도 또 이제 시행 나타 나 라우 강도 밑에서 가지고다 또 미오트 스피아 되는 거다 양 라스모르 버거스나 추르 마차노가 때가 라우는 비직도스 먹고 용나 되는 거다 지쳐
0: 다 태오노카 리진레 테네 나타 마톱 모초스 보르낭 테네 코아 벤제타 바노글레 치에즈나 코아 테나 룽스포 룽스포 가타 육마 폭니마 마 폭파사나 테네 코아 벤제타 바노글레 장포모스 치에즈나 코아 코라 테나 부티가 타 바노글레 테네 나타 로마 창마 삽초 치즈레 가타 낭쿠아 가타 룰바 울바 손토나 로마 테두 스캄스라 테온 가타 슈르치즈레 테네 락모초 치즈레 테네 추앙 망포 미살 치즈 코라 고세 사바 당치즈레 양 망포 당스탈라 테네 코아 양 룰차노글레 송파사랑아다 어때 벤제 미온체스피아가다 택식 과파르파랴가다 카르쿵어쿵 쪽릭다 베스트 보르타나 룽스포릭 폭파사나 데링기마 폭파사나가다 데네 데잠타바바 로얄리 콤 토드모 마 토드모 미초 체즈량 야랑 코 토드모 송파사나 올리 룽스포 차용당나 데네 과 데모 차노글리 데나 둘라가다 미망페가다 멘톡포 축사밀가다 룰둑제둑 팔리 데네가다 딱자 추슬타나 포 데네가다 감레 틸울라 코네마네 병만 스토르테 와미르글 망펠리 카르케테나다 추 차체 종체세 테네테 상마 요드메 파살라 테나 추킬테 둑스파 테네가다 파탁 포 상마 룰라노글 테네 멘톡포 테네가다 스케드라 요아 말로글 테네나 룰라노글 오토 잭식 망차 미망솔라 망파르 유조 테그미르글 능고가다 감레 틸라 병 푸테 테네가다 테나네 추극체 수제데
1: 다 본자 툴레 멘톡 테링이랑 라 스탑스노 파다 감나 망페나 요도타 할람스 나 반치고 도테네 테네 밍 소소소소릭 까죽리 요 세포 마르포 춘체 딱서 민 민다 민다 나미나 상스 민독 요도 보글리 다 민독 같은 마탓 간디만 아메테 노가 다 민독 톤 냠보 코 셈바스킷 포 차노 민독 가다 콘조 풀라노 가다 야라 쳇카 풀라 데스노 에나즈기 라마르 모치 페브나 남스킷 노 창마 타다 노 바다 나미나 츠스 카토리
0: 드레 칼레라 타 나미 나 츠스 포가다 가타 미 가타 메트칸 군 가타 향 타도 타마네 잘테 크로스 파테네 콜라 주주제테 크로스 테 가타 테네 가타 감라 오니까 츠스 파테네 가타 테올라 카다르 초스테 보스 파테네 콜 단 파사나 낭모네 가타 라가 테올 단 파사나 향 미마스 콜라 땅체 샤르글리 드레 칼레라 주아 츠글라 가타 멘토가 마탓 간지니 마네 숭 마네 직스테르 가메 돌리 가타 치 셔카 콩테기 군나 테네 가타 멘토 페 둘라 손테 둘라 가타 멘토 쪽라 줌 자테 두그나 테레 셈바스 킷 포이 와노글레 테네 가타 테 체르카 읏칸 당드리 투스쿠니나 테 착망 메트칸 찰고레 테네 가타 라마 림보체 펩사 남포 테네 가타 라메 타마 가타 멘톡스 나미스 나탕 핑스타라 테네 가타 탑포직 캄상 찰악레 싱미나 제즈네 가타 림보체 올라 라마 올라 풀체 세 스캅스 없이 갈이라 테네 가타 테나 톨라 멘톡 마네 릴리엄 툴립 테나 톨라 알리 멘톡 타 테나 톨라 굴랍 스나 칼라 망포 테노 간마닌 칼이라 가타 이루 남자오 제콩포 파사람 멘톡 마펙 말루 산체 군 바야레 닥사 가타 남레나 귤자 산테 오스 파사라 테네 가타 장맥 망팩 마네 요앙 마요노 레 닥세 투스피나 또 송파사나 가타 룰라코 스캄상 미루기알이 제즈나 남레코 아두포 송파사나 토드모 요 송파사나 루송테노 레테네 나타 멘톡테 상마가타 콜라 차마추가가타 콜렉초스테 보스파 테네 가타 룰라가타 코아 마 토드모 악마초 마 산테앙 마초 테네 가타 노르말 룸지나 보르팅이마 폭사지나 보스파 테네 루즈 두칼이야 갸라 차르그
1: 그것 봤으나 나타면 또 보드는 막 각자 미사탄이노 가지고 나타 정말 캠페인 비가노 멘토가 마탓 간지만 메테노 멘토 토닝 임보스 바스켓볼로 사노 딱 사당들이 둘라 미운 둘롱메 테네 텐션 디프레션 테네마 서카 콘토 마니 에테 미세지 기노 테네 멘토 토닝 임보다 테네 코마 셈 바스켓볼로 사노 ta i min tok pun nge ngata te ni mang nyung jat te nang mani hotel chenmo chang ma la ya guest house kun la gyar ngon la chok la chong stang na mang nyung ngata yung ngong chok pa yar bala ngon le chung ngata gyar la min tok chong se tipi chokan mang po yot kyak ngata mandir sang na gwe ka min tok chong se man na mi na saks ta ngata ika guest house na hotel mang po yot na po khon ni ngos te khir nang mang nyung tim chen ok te ka nang yung go spell nang ngata su zadin sam na yanchesi scap sigmeta
0: mane tangpomos kalira mane ina scaps ma chenmo thondu kalira nga chezina tinega ta daksa khachul paos tega ta truck phalan dikhos te mane khon chos se sunte na tinega ta lak phalan jik chos te khuti chalo gali tanga ta thugula i mentok bad na mane yanche dunga ta khol gun mena ta green house chos chos te ko te na bors pali tinega ta totmo babsen babsen dalen ga ta market like khongla di anokli tinega kalira ngara tine mangugri chos pinda ko mane medium che jo amiru gyali ko mentok ponga ta te ga bar chus te ko tene demo chus te khena tene ga ta la da la mi khos na chos chus pasang na tene kao khete na ga ta jagas na sari ga ga ta thang ri zori ka juk sal da tene khone te un ekdam nyos te khena nokche tene demo chora no gyali tene tene na zola ga ta hotel mula supply chola dikche dugle tene hotel wo thang me ga ta khachul paune ga ngwa nokle chia ga ta la dak par thuni ga ta junu ni i thangma mizat le kule kule ga ta tak chat chus te ga ta i thangma jat te ga ta yongo spin lama ina skap chen mono kalira khena ma mang pik ngada chogo sangme dalo goma goma ngata tene ngata green house chok sena tene ngata todmo jagal ina borte tene ngata chuks pa tene ko ma todmo yar level level tene ngata namza march april level ngata khachul paun chok la chong ngen ches duk yali ta tu ngata jadmi jat po son tene pangati junu unile
1: tenju pika tiba chi chi pon chok chukle ta i men tok pongata thu chola tene ko kadar chose shal te ko penje tam ma chugala kos kam ma chugala ko lud ma sa ma chugala tene ngi gun mun la tene ko na ji na ngwa phoksa ji ga borgos ta nastak mena gajuk chi chose borat gun bo chere tang mo no tene ngata yang khachik chokko cha no tene khachik pata rul chuk ma gos tene yang philo phang se bon ni ngata ko kha bap se no tene phiche no ar gun na kadar kazu chose porin tene ngata me to ma ko gamla jigot na ima phokse gos tene pe penje ang tap ma gos kazuk shiga porin dal dum gun bu ngata ring mix song ba sana
0: ka sale kali ra tene ngata ar gun la tene kho ngata ar gun level level ngata tene ngata te loma uma changma ngata shur te tene ngata ar tangmo level level ngata na khonche jali mali tangmo yong yong chupa kho mi bor che le philo abor na tene ang kho tangmo phokpar demo thom lo le ngata ngata totmo jing jigyo tene ngata na chele tene ka ki tene hon po chabe lusal gole tene gata argul level level gata thilla tene gata plastic jik chok sik tins pale tene te ka de gata te ka kho sang ma risk te bors pale tene gata nga ngima phok se gila zum chok zo na tene gata nge ta te chus bin kale ra nani juning jing ne phala tene nge plastic tubji chos na khorang mentok borsa khatang jika nge tujika plastic shil spinle plastic lanchik ni shik shil tas mele ka khetena tenena khora un chap mal taza lu dugle mal tena yar chokla lu dugle tene gata par par yar gunla chu ta na digano yale te gata plastic par jigne ta gas pale tene gata stock pa chami gule tene chu gata kam ta se der gunla yar chok mi ta ches ko hafte na pa gata ngugin sal chel des kam se da tena chokla tas pa tene kho thore yang march april 11 yang gata na pata chalole tene kho yang son po bin bin yang tene gata te plastic un then te tene yang gata glass room bina yang gata la thot babab sik bos pali te tene gata pilo aping chel de tene tena tola gata laglen bo cho shes na tene kho milu she sik milu pakale te mane gata logang kho nguen chala tene gati budgu ang pene wang budin cha chen logang le te pe gata la inda to zat na tene lu shes dugle
1: ke les ke pasang san kan han ke sangma la tene gata mento ka gazu chala sadat pocho chuk ngiran le les ke jate tene gata ta mankha tene amale achili sangme zada nok mento ka mento pu la mathat kan jik mane met kya tene te thon ye mata sembang sembang ski tulu sanu mendo ka yana chalan yamlen jati lo mang poske no san kan han yes kun na mento skol la mola jaste ni jang sabat pasang me tene ngata mento laglen jate gamle na chuk se ngata chho ngata ge so na hotel mang pot na te ma kya na riksen ko yanga ta tene mani ina jugi tap na ngata sembang ski tulu chi sanu de teng sa tu lama mata halang siling sian tu tene semser tene tu spina mento kono tap go chis karte ni no isko la mola jas yang hunting ka aske te ine jalta demo mo chala pun chang chula yaske te ne gomana thuje chi jinjul lo chi
0: jule ka jine thuje chi
1: Sankan hamgas tak sah, ngizara ngat teringat angpun so angat cuta ngempu angat mentok teringat juga shalin teringat tapi pantok seperti yud kah teringat angat kaduk sih kah tewa angat ngira zat koshen gamle angat kaduk bor koshen yala kaduk bor koshen yurgun lang angat kaduk sih bor koshen tewa sekolah kuni jip jip sal sal mula zat teringat cerang angat gamle na nami na soksi gamle na mentok itu nokte sang mat teringat angat mana kaduk temu jaya bor koshen tewa sekolah jelta unsan zat rara teringat angat tewa la Badkit now six to gala that is river chin, in that yampo, three Jimpe Soska, the degree with Tosor and Sandux and can hang gas again at Gospajin, Julie.
2: Idigimbo, Nizan Langesla, Gerald Juni, Sonam Escori, Lonkosi, Chindavzate, Sanchez La, Putin Pin.